네, 사손 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상 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결지 마메 챙기 파상 류진주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두웨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케사라 전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 균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편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예수당 소개 전하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지비 선한게 돌아빈들 상게 로바조 상게 제당 소개 전하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지비 선한게 Dola Vinjiri Sangye Dubra Sho Sangye Jidang Sogye Chonam Janjo Bado Dane Gyoso Che Dage Jiso Gibe Sonam Gye Dola Vinjiri Sangye Dubra Sho Zem Jin Dom Jin Dewa Dan Dewi Gyudan Dembra Kyoji Dunghe Dan Dunghe Gi Gyudan Dewar Kyoji Dunghe Mebe Dewa Domba Dan Ben Dewar Kyoji Nirin Chadan Nidan Dewe Danyum Chembola Yurin Don Nebara Kyoji Oh, money, be me,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生。

산손 도지라가 얘기 동 교매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파산 류진주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두웨 멘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더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큐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징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Oh, my name is Mel.

Om mani padme hum.

Ale chodźcie, chodźcie.

ཡོད པས ལས དང ཉོ མོངས པའི དེ སྒྲུབ པའི ཐམས ཅད

Stay tuned for more great music from Calm Radio.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领月花喜，福慧

어디 사선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산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결지 마메 챙기 바삼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빈 다삼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케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균 미판 편단 대회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세교지 소니 증거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세마이 리체 개상 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Aman öbeme aman.

소디 사손도지라가 얘기도 교매 파산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이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삼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윈 다삼 방풍제 남게 시나라도 제교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베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더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케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베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큐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예원비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뉘체 개세도 편디 개사라 괴비 年多少？

Oh, my name.

胜利愿庄严。清凉雪花漫，步入香腰雨。日月二耀光，灭暗获胜利。雪域浮喜日，胜持纯白莲。相好如一眼，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映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生。